충촌은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팔보채는 이곳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1992년 대추나무 김씨 할머니 환갑잔치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작곡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신디사이저와 오르간으로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당시 충촌에서 가장 자주 열리는 행사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사회 물결을 가장 자주 연주했다고 합니다. 초기 대표곡으로 단유부강의 잔물결과 일제강점기 시절 편곡된 사회찬미를 중간쯤으로 선택하여 편곡된 곡입니다.

하지만 사회 물결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상여소리 부르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걸 연주해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곡 연주하다가 항의를 받고 조용히 있다가 진호기구 탈 때 같이 북이나 치다 일당 받고 집에 오는 게 일반적인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행사만 참여한 것은 아니고 주일마다 중천교회에서 연주를 하며 일당을 받기도 했습니다. 팔부채 본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속여서 교회에서 음향간사 자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찬송가 반주자 자리까지 받아 돈을 1.5배 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촌교회에서 발매한 찬송곡 CD에도 팔부채가 연주한 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멋대로 리믹스 버전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일로 많은 신자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팔부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십자가 군병들아의 경우 리믹스 버전으로 예배 시작 음악과 마무리 음악으로 매일 연주하다 결국 해고당하게 됩니다.

활동 초기에는 행사에서 연주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오르간 레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팔부채는 체르니나 소나티네 같은 것으로 레슨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유명곡을 사용하여 레슨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초심자 레슨을 위한 연습곡을 많이 작곡하여 팔부채의 오르간 반주 8주 완성을 출판하게 됩니다. 당시 출판된 책의 소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반주법에 맞는 곡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판을 하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레슨비와 인세를 같이 벌기 위해서 출판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잘 팔렸고 당시 중촌에서 오르간 배우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곡을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곡인 팔부채의 오르간 반주 8주 완성 왈츠 3번입니다.

그렇게 오르간 연주자이자 음악 교사로 활동을 하다 1994년 갈비뼈 골절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1994년 어린이날 중촌 동물원에 코끼리가 탈출하여 난동을 부릴 때 코끼리에 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중촌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추모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이렇습니다. 1993년 중촌 동물원이 개장했습니다. 이때 코끼리 끼돌이는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성인 5,000원, 아동 3,000원, 가족 할인 8,000원으로 코끼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어린이날 전국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끼돌이를 탔고 화가 난 끼돌이는 동물원을 뛰쳐나가 마을에서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이때 끼돌이는 온 마을에 과수원을 들쑤시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게 되자 어째서인지 중촌 다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당시 중촌 다방에서 일하던 이 씨만 있었는데 팔보채의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끼돌이를 음악으로 달래보려고 건반과 앰프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피부의 흔적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 음악을 들은 끼돌이는 놀랍게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이 동물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끼돌이는 팔보채를 몸으로 밀쳐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건반도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사육사에게 잡혀 다시 동물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덕분에 이날 팔보채 단 한 명 다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후 충촌동물원은 문을 닫고 끼돌이도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팔보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팔보채는 입원에 있는 동안 많은 의문점이 생겼고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자신이 하던 음악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오르간 음악이란 게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좀 빨리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느끼한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부서진 건반을 과연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중고로 30만원 주고 산 롤랜드 주노 106이 너무 아까웠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퇴원 후 열심히 수리를 해서 비정상적인 작동은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친 주노 106으로 만든 곡이 서울공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촌다방이 씨가 병문안을 과연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팔부채 스스로는 결혼에 자녀 계획까지 다 세웠지만 당연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이 시대에 중촌에 맞는 음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팔부채는 여기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중촌에는 인더스트리얼 음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팔부채는 퇴원을 하자마자 자신의 밴드 팔부채와 황금단무지들을 결성, 퇴원을 하자마자 자신의 밴드 팔부채와 황금단무지들을 결성하여 인더스트리얼 음악을

1994년이면 인더스트리얼 메탈을 해야 그나마 맞을 텐데 왜 인더스트리얼을 시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팔보채 스스로는 당시 입원한 중촌 참병원의 음향적 체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촌 참병원은 1993년부터 장례식장을 건설했는데 본관 바로 옆에 지어서 매우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팔보채는 입원 기간 내내 게임보이를 하며 공사 소음을 들어야만 했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표현한 곡이 게임보이에는 왜 방수 기능이 없는가입니다.

0: 팔보채가 중촌 참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새로운 인연도 생기게 됩니다. 당시 월간 식견의 김태서 편집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같은 병실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했으나 고스톱치다 싸워서 금방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후 김태서 편집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애니메이션과 곡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김태석은

인사받고 재생산되어 죽었다. 죽었다. 팔부채는 사고 후 동물을 싫어하게 됩니다. 커다란 코끼리에게는 복수를 못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동네에 고양이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을 끈끈이와 쥐약을 통해 잡자면서 고양이 잡기 운동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팔부채가 놔둔 쥐약 바른 음식을 쥐가 먹고 그 쥐를 개가 먹고 그 개를 팔부채가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또 중촌 참병원에 입원하면서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당시 발표된 곡 끈끈이에 붙어 죽은 수천 마리의 고양이들입니다.

1995년에는 인더스트리얼 음악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밴드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1년도 못 되어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뿌리를 잊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등 무슨 교포 출신 연예인이나 할 법한 소리를 했지만 그냥 성공 못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팔보채가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 작곡된 곡인 서울공기와 파란 등을 통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관심과 함께 팔보채는 IDM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IDM 성향의 곡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촌 사람들은 IDM보다는 인더스트리얼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가급적 인더스트리얼 성향의 곡을 더 많이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시 여론조사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이 더 좋다고 평가한 사람이 3명이었고 IDM이 더 좋다고 평가한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5명은 인더스트리얼이나 IDM이 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월간 식견 연례 충촌 리서치가 지난 1995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충촌 18세 이상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률은 100%이며 표본 오차는 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식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팔보채의 초기 IDM을 대표하는 곡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즐기는 IDM입니다.

많은 음악가들처럼 팔부채에게도 외부에 다른 작업 의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게임음악 작업이었습니다. 팔부채는 항상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신이 음악으로 참여하는 게임에는 김태섭 편집장과 닮은 캐릭터가 꼭 나와야 하며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김태섭 편집장이 주인공 캐릭터로 나오는 중촌로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중촌에서 배달을 하는 게임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김태섭은 소에 깔려 죽고 염소에 물려 죽고 고양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레이싱 게임인데 강렬한 고어신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8부체는 충천로드와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게임인 2020 매국전투에도 음악으로 참여했습니다. 미래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적으로 김태서 편집장이 나오는데 부입하기가 가능했습니다.

팔부채에게 온 대부분의 외부 작업을 내는 게임 음악이었지만 가끔은 영화 음악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값이 싸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가포는 마산에 있는 가포의 오랜 역사를 시민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팔부채는 감독에게 작품 설명을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포를 공포 영화로 인식하였고 대부분의 곡을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가포의 오프닝 곡인 파도입니다.

감독은 음악을 듣고 황당했지만 워낙 싸서 그냥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큐멘터리 맨 마지막에 삽입된 가포의 경우 그나마 어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팔보채는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뼈를 깎는 창작의 고통 때문이라는 말을 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태서 편집장을 계속 조롱하고 모욕하여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과문에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음악 활동을 그만둔다고 썼습니다. 당시 충촌 노인정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는 기자 한 명과 팬 두 명과 붕어빵 아저씨와 붕어빵 사러 온 사람 세 명이 와서 눈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1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1998년 7월에 갑자기 돌아와서 왜 은퇴를 번복하였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충촌 예술가들이 타틀린을 추모하면서 연 전시회인 1998 타틀린 음악을 의뢰받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은퇴를 했다고 했더니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더 준다고 해서 바로 은퇴 번복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팔부채는 타틀린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타틀린이 러시아의 연쇄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곡을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돈은 잘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발표된 곡 살인마 타틀린입니다.

그렇게 팔보채는 다시 돌아와 그 이후로도 은퇴와 복귀를 반복하며 아직도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걸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도 더 이상 10만 원을 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